0: 오히려
1: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